0: 대화어떻게래요?
1: 가토키아타쿠 키리키데레레우오 테포 에리판나이 타쿠라이 마와이라 에랑아타쿠 마테 마푸히 카야리키 마푸히 타니파라 마푸히 모아나리키. Shooken with pain, the rain falls heavy tonight upon my brow. Who will revenge my death? For it be ngāpuhi. Ngāpuhi kaiariki, ngāpuhi taniwharau, ngāpuhi moanairiki.
0: Te wao te reo, your flavour.